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

그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그것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요새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거이여 뒤로 물러 난 진명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요 춘향천은 천인이라 장관 좌정하였다 버리는 게